반란 다타네 동도시고 포스고데 두산네 온세라마 하돈치야 레텐저 사와자라 한주조야 로코나나와 더츠 예세 마오데 로란저와 미세라마 한주치야 지선은 얌촉 헴봉올은 치마망보다 대네 팔잔 송의 헴바 메르제디 삼바라 파마 젠벌러디 헴바 연경 혀자 등 양아효 야, 잠초이라 통절라 된자마히 파성보 니역디 나무 담배라 레제동 니역디 멀어요 땀히는 괴찬던자요 세네 런던자시 렁벌다오